0: This is Hope Radio Angel 5, THWH Palau. Listen 24 hours a day at hoperadio.net.
1: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화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캐시 데이비드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곧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부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원하시나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이며 우리가 이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모든 분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영광의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 주님께서 부르심에 따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서 주님께서 물려주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큰 위대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강력한 능력의 역사에 따라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곳, 곧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보다 훨씬 높은 곳, 이 시대뿐만 아니라 장차 올 시대에도 지명된 모든 이름보다 훨씬 높은 곳에 앉히시고 또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하심이신 곧 그분의 몸인 교회, 즉 우리 위에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을 되새기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지옥에서 여러분을 위해 오직 세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도록 그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한다면 그 희생이 대가를 치른 바를 믿음으로 굳게 지키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가는 여러분을 위해 치러진 것입니다. 이는 단지 기독교 역사 속의 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부활절은 매년 봄에 한번 찾아오는 특별한 명절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절은 매일 기념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는지, 왜 지옥에 가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피를 지성소로 가져가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자라면서 배운 이 죽음과 매장, 부활에 관한 모든 것을 제쳐두어야 합니다. 그냥 제쳐두는 것입니다. 모든 전통을 제쳐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교리, 주일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제쳐둘 것입니다. 그저 제쳐둘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에 기록된 것만을 바라보고 고려하고 묵상하며 신뢰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없다면 이 말씀들을 듣고 기록해 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예와 아멘이 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부활, 즉 영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오늘도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지옥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구출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시편 18편 4절, 죽음의 고통이 나를 에워쌌도다. 이것은 예언자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물결이 나를 두렵게 하였나이다.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쌌나이다. 죽음의 올무가 나를 막았나이다.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쌌나이다. 그 단어는 하데스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땅 아래 깊은 곳에서 사흘 밤낮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데스에 계십니다. 그분은 하데스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지옥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언급하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곳이 어떤 곳일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옥에 계셨을 때 그분을 그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그곳에 가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셨으니 여러분은 겪지 않아도 됩니다. 오 철,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쌌고 죽음의 올무가 나를 막았습니다. 내가 공영 중에 주님을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사흘 밤낮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곧 그분의 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15절로 내려가 봅시다. 주여, 주의 책망으로 물의 골짜기가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드러났나이다. 주의 코에서 나오는 숨결의 폭풍으로 아버지가 지옥에서 아들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16절, 그가 위에서 보내시어 나를 붙잡으시고 많은 물에서 나를 끌어내셨나이다. 그분은 나를 나의 강력한 원수로부터 그리고 나를 미워하던 자들로부터 구원하셨으니 그들은 나에게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옥에서 나오실 수 없었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그분을 데려가신 분은 아버지이셨습니다. 다시 17절입니다. 그분은 나를 나의 강력한 원수, 곧 그분의 강력한 원수인 지옥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과 나의 죄를 대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을 지옥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나의 강력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나에게는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는 너무 강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18절, 그들은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막았으나 주님은 나의 버팀목이 되셨습니다. 19절, 부활입니다. 그분은 또한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기뻐하시기에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주십니다. 침묵 초소입니다. 영스 영의 직역 본에는 그분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끌어내셨고 예수님을 지옥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의로움과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나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편들 중 얼마나 많은 구절에 예수님이 등장하는지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하여 선지자들과 다윗이 예언하며 우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 부지런히 탐구하고 조사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무엇을 혹은 어떤 시기를 탐구했는지 말입니다.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아니라 다른 분이신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따를 영광을 미리 증언할 때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말입니다. 선지자 다윗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께서 겪으실 고난과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 그리고 지옥에서 어떻게 구원받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로 돌아가 봅시다.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으셨나이다. 이 구절들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방금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군중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은 갈릴리에서 온 이 모든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도 예수님이 정해진 의회에 의해 넘겨지신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분을 너희가 악한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24절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느니라. 예수님은 지옥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처럼 한 사람으로서 지옥에 가셨고 그곳에서 스스로 나올 수는 없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며 죽음이 그를 붙잡아 둘 수 없도록 죽음의 고통을 풀어주신 후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을까요? 첫째, 그것은 예수님께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시편 12편 9절에서 선지자 다윗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도다.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쉴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거룩하신 이가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11절에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이다 라고 약속받으셨음을 아셨습니다. 주의 면전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예수님은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아셨지만 지옥에 계시는 동안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거슬러 올라가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모든 죄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까요? 이에 대해 한 가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 20년 전 제가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읽던 시절 저는 간판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네 아이의 엄마였는데 어느 날 이유는 기억나지 않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마음 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질문은 한동안 제 마음 속에 있었지만 마침내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나요? 만약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계셨다면 왜 지금도 그곳에 계셔서 대속하고 계시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며 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까? 라고 묻고 있을 때 저는 그분이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지옥에 계셔서 우리 죄를 갚고 계실 테니 우리는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그곳에 계셔서 제 죄를 갚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품고 있을 때 제 곁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했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방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끌어내려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답은 이사야 53장에 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성경을 이사야 53장으로 펴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을 잠시 돌아다니며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제 영혼을 뚫고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전하려고 밀어올리고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영 안에서 씨름하며 그 계시를 얻는 그런 시간들을 정말 사랑해요. 그때가 제가 그런 경험을 처음 해본 때 중 하나였죠. 계속 기도하다가 다시 돌아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며 답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 계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과 피를 드림으로써 대가를 치르신 모든 권세와 그 모든 것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3장을 읽던 중 9절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악인과 부자들과 함께 무덤에 묻히셨다는 9절에서 저는 그 무덤이 복수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두 번의 죽음을 겪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겪으셨다는 것을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단절되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예수를 상하게 하시고 그를 병들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여러분을 되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제 그가 자기 영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리니 라고 합니다. 그의 몸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 그가 자기 자손을 보리라고 합니다. 그의 날을 연장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라. 그는 어떻게 그곳에 이르렀을까요? 11절입니다. 이 말씀들이 제 마음과 영혼에 불타오르듯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도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분, 여호와,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영혼이 겪는 고통을 보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의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겪는 고통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혼이 겪는 고통을 보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혼은 무엇을 위해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분의 영혼은 지옥에 있습니다. 시편 88편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계신 예수님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이 지점에 이릅니다. 그분은 아리를 위해 아리디빌 캐너를 겪으며 고통받는 예수님의 영혼의 고뇌를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지점에 이릅니다. 어떤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인 11절에서 그분은 그분의 영혼의 고뇌를 보시고 만족하실 것입니다. 만족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버지는 예수님이 영혼 고뇌로 벗기 맞으셨습니다. 하나님께요, 예수님께요 치르시는 희생, 곧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시는 그 고통을 보시고 이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만족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치르시는 그 희생, 바로 여러분을 위한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치르시는 그 희생에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그 희생제물에 만족한다. 이 말을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드리신 희생제물에 만족하십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드리신 희생제물이 충분하다고 만족하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드리신 그 희생제물에 만족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하다. 대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주겠고 그는 강한 자들과 전리품을 나누게 될 것이니 이는 그가 단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음에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드리신 희생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시며 그분의 영혼이 겪는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만족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믿을 만큼의 용기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벌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큰 사랑, 곧 우리가 죄로 죽어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셨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분과 함께 일으켜지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신 분은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나왔습니다. 다음 설교에서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곳에 함께 앉히신 것을 믿을 용기가 있습니까? 이는 장래의 세대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부활에는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희생 제물에 만족하셨기에 그분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대가를 치르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 얻어내신 모든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0: 이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소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저를 인도해 주소서. 저를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했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리니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조차 아끼지 않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립시다. 아버지, 제가 구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채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를 성령으로 채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방금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배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이 배운 적도 없는 그 언어가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하십시오. 마음껏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알려주세요. 아멘.
1: 캐시는 당신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kathie@kathiedavidson.org 또한 그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 메시지를 다시 듣거나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katherinedavidson.org입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주소는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2: Music on HopeRadio.net at 300 hours UTC. Log on to HopeRadio.net at 300 hours UTC.

안녕하세요. Come Alive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자 메리 베스 잭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 드릴 수 있도록 현재 어떤 나라에 계신지 알려주시겠어요? 그곳에서 겪고 계신 어려움이나 제가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세요. Come Alive EZ37@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제 기도한 후 말씀에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 방송 매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망과 진리, 빛의 메시지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0: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는 이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그들이 지금과 미래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소서. 주 하나님, 그들이 자라온 언어로 듣게 하소서. 주 하나님, 그들이 주님이 메시아이시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주님의 말씀이 빛과 생명을 주시고 치유가 되며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고 주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하신 구세주를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를 우리 스스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며 예수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꺼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물로 우리를 씻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깨끗이 씻어내야 할 모든 불순한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 그것을 주님과 진리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주님이 진리이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처럼 순수한 영적 젖을 갈망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니 그 저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십시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아 귀하게 여김을 받은 살아있는 돌이신 그분께 나아갈 때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시온의 돌을 놓으리니 곧 택함 받은 귀한 모퉁이 돌이라.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돌을 귀하게 여기는 너희에게는 이 돌이 귀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며 또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거역함으로 걸려 넘어지나니 이것이 또한 그들의 정해진 운명이었느니라.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 받은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으로 들어오게 하신 분의 찬양을 선포하게 하려 함입니다. 한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한때는 긍휼을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나그네인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죄의 욕망을 멀리하십시오.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살아서 비록 그들이 너희를 악한 자라고 비방할지라도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는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주님을 위하여 모든 인간 권위에 복종하라. 최고 권위자인 황제에게나 그분께서 보내신 총독들에게나 그러하듯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말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유인으로서 살되 그 자유를 악을 감추는 구실로 삼지 말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라. 모든 사람에게 마땅한 존경을 표하고 믿는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황제를 공경하라. 종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 선하고 상냥한 주인뿐 아니라 가혹한 주인에게도 그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여 부당한 고통을 참아내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을 저질러 매를 맞고 그것을 참는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이 되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그것을 참는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가 그 발자취를 따르도록 본을 남기셨으니 너희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그 입에서 거짓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그를 모욕할 때에도 그는 보복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가 고난을 당하실 때에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께 자신을 맡기셨느니라. 그분은 우리 죄를 자기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하여 살게 하셨느니라. 그분의 상처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침을 받았으니 너희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자이신 분께로 돌아왔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장이나 절이 그러므로로 시작될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구절들에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스포티파이의 Come Alive 방송에서 메리 베스 잭슨 이 읽은 내용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특히 13절 부근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들의 모든 영광은 들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지며 꽃잎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 2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원본으로 볼 때 이 글이 쓰였을 당시에는 장이나 절로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중에 돌아가서 연구하고 참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읽은 것처럼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는 폰투스, 갈라디아, 카파도키아, 아시아, 비티니아 지방에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흥미롭게 느껴지는 점은 이 방송이 동아시아로 전해지고 있으며 저는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가 동아시아에 닿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베드로가 아시아에 전한 메시지입니다. 돌아가서 직접 읽어보십시오. 그가 이 말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으며 당시 그곳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법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돌로서 곧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처럼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흙으로 빚은 그릇 안에 그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보물, 즉 보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이 땅에서 태중의 아기로 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곧 예수님의 영을 우리 안에 품고 있습니다. 이 성령 덕분에 예수님께서 미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에서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참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벽돌이 아닌 돌을 사용하셨습니다. 돌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내시고 형성하시고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벽돌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길이 닿아 어떤 식으로든 변형되지 않은 돌로 성전과 여러 건축물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곳에 세워진 제단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돌로 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우리가 그분을 모시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너희가 성령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을 잘 돌보고 지극한 존중으로 대해야 하며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한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만약 여성으로서 임신했다면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존중하십시오. 생명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 삶을 거룩하고 그분께 기쁘게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살아가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신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 그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오늘날 낙태란 바로 우리 자녀들을 몰렉의 제단에 올려놓고 무고한 피를 흘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 그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해가 갈수록 우리가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살아있는 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우리에 대해 그분은 우리가 기쁜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분의 찬양을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어둠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장 전체는 다르게 사는 것,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가리키며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향하는 삶을 사는 살아있는 돌들에 관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을 위해 기록된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실용적이십니다. 그분은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분은 시대의 징조와 흐름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겪고 있는 일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죄악된 욕망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치러졌던 그 격렬한 싸움을 아십니다. 매일 일어나 죄에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자아를 죽이는 그 싸움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까지 지고 가셨으며 우리의 죄와 병, 고통을 짊어지셨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목수이셨던 그분은 무엇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요셉 곁에서 목수 일을 배우시며 망치로 손을 다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4절에 그분께서 친히 우리 죄를 그분의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며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그분의 은혜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사는 데 쓰지 말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처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치유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치유를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은 길을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자 감독자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기도하는 바입니다. 모든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분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구약에서 예언된 바와 같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들이 아들들에게로 돌아와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일부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너희는 너희 영혼의 목자이자 감독자께로 돌아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고 계심을 곧 성령께서 그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오시는 것은 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셔도 좋고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셔도 됩니다. 하나님, 제 멋대로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방식대로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회개하며 돌아서겠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제가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길, 델리너리를 가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주님의 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십시오.
1: You're listening to Hope Radio Angel 5, TAWH Palau. Continue listening online at hoperadio.net.
2: TAWH Palau concludes another broadcast day. You've been listening to Hope Radio Transmitter Angel 5. Hope Radio originates from Morgantown, West Virginia, USA. broadcasting from the island of Palau via shortwave station T8WH. You can continue listening on our live stream by going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hoosing live stream from the drop-down menu. Or join us again tomorrow as we once again broadcast the good news of our risen Savior, Jesus Christ, on Hope Radio, Angel 5, T8WH, Palau.